생계 나바 생계 저 다리 아주 내림낭 토마 숭추에 타 다리 레사 라베니게 믹세게 담주에 카타 까부표게 하무초베 또나 왜 남타치에 세네게데 아주 내림 토마 고추시교 최다 시리기 내림 콩 나바 연기 우티도 하다 제외치노 고세게미 교육 공부 탐지에 괜찮으시고 전부 처네 까

0: 마지 태과 달라야 아니 어베 가소래 자외주도 쬐배주도 내저주 내저라나메 주스니 주디샹 야나 내저라나메 발라 아니 바 파메주 니수체데 어 주투스니 라베 어다 퍼주 먼저 님이 주사하는 것 내가 봐다 야와치야 어 내도 보다 손이 강다라양 어 도시 굳이 그러면 송하는 시체나 아니 바 나 어 내저 가소래 나가 룰이야 나래야 아니 주디시 송이 말 그래다 달라야 아니면 사발 하자면 좀 먹고 이제 나는 끔들 아니면 파도 투지 전부지 파도 투지 전부 달 어 그다음에 투지 전부 라야 꾸이 남줄 아니면 가서 우리 셰지 차니 배 셰지 어 배시 가서 우리 뒤 셰지 셰시 어 근데 그 아니면 차동 장동 먹고 근데 그 꾸이 남줄 아니면 담면 더 파가 먹고 이제 나는 어 그다음에 먹고 이제 나는 끔들 어 아니면 결론 마 빼물로 어 빼물로서 차대 봐 결론 마 빼면은 마 녀어를 뒤뒤 쳐해
1: 최다 시리기 레림코 나와 연기우티 지노 고세케미 계획은 부탐제에 겐체 시바친 부처원이 까딘지에 나와 송주의 연유도 슈차부타 생긴나와 랭게초라 까부표기를 하무 조배로사 빈조 라네 갸부 데미 군대 남